마마 왔으라니 우이 왔으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하자 우이 왔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왔으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왔으라니 언니야 왜 냐미 바타타비콰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 우이 누워 세세 우이 베비에 헤 우이 왔으라니